아, 진짜 개부한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제가 어제 좀 과음을 하고 라이브를 키는 바람에 얼굴 상태가 좋지 않은데요. 지금 안 키면은 또 언제 킬 수 있을지 몰라서 오랜만에 켰습니다.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근데 진짜 너무 부었다.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일어난 지 지금 한 3시간? 근데 인사도 드리고 생일 많이 축하해 주셨는데 그러고 싶어가지고 얼굴을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15년생이랑 반모? 15년생이 몇 살이야? 15년생이 몇 살이지? 너 몇 살이야? 계산이 안 되네. 12살이구나. 다 친구 아니겠습니까? 반말합시다, 그냥. 편하게. 편하게, 편하게. 아우씨. 수습이 안 되네. 옷을 잘못 고른 것 같아.

0: 유난히 일찍 일어나고 싶어하는 둘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침대를 놔두고도 항상 밖에서 잔다.
1: 맞아요.
0: 밖에서 이제 둘이서 이불을 깔고 밖에서 알람을 맞추고 자지. 그치?
1: 그렇죠.
0: 못 일어날 때도 있고.
2: 너.
3: 아 좀 깨우면 좀 일어나.
2: 깨우면 좀 자.
3: 아니 요즘 정국이가 침대에서 안 자고.
2: 사춘기라서요?
3: 그러니까 왜냐하면 침대에 막.
2: 침대에다 뭘 쌓아놔?
3: 막 물건들을 쌓아놓고
2: 침대에서 안
3: 자는 정작 이제 물건들한테 침대를 뺏기고 자기는 바닥에서 잔단 말이야.
2: 아니 그 심지어 어제는 지민이 침대에 가서 자고 있더라고요. 지민이랑 같이
3: 지민이 바닥에 잤잖아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야?
4: 아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제일 먼저 깨서 봤는데 지민이가 밖에서 이러고 자고 있더라고.
2: 아 벌써?
5: 정국이 잘 때 저 안고 잤다니까 되게 이상하네. 안 되겠다
6: 싫어?
5: 예. 네.

0: 요즘 가장 즐거운 일이 있으십니까?
1: 아, 요즘 가장 즐거운 일은 일어나서 정국이 보는 거. 아.
2: 너무 정국. 장의적이다.
3: 별꼴이야.
1: 아, 괜찮아요.

0: 그리고 이제 Life Goes On이라는 곡을 뭔가 들었을 때 뭔가 약간 현실감과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약간 현실감이랑 진정성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 정국이가 일어난 걸 보고 먹으러 가자고 얘기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2: 정국 씨, 왜 저는 저걸 찍고 있죠?
3: 형성을 추구했습니다. 이번
2: 아, 좋네요. 네. 계속 보시죠.
4: 이 생활관 안에 제가 침상 끝에서 자고 제 옆이 정국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잘때 팔을 또 손을 올리고 이러고 자고 있는데 꿈에서 공사를 막 너무 하니까 막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드릴을 자꾸 제기해서. 근데 자기 베개를 놔두고 왜 자꾸 여기 올라서 자는지. 제가 일어나서 얼굴만 밀고 다시 자면 또 얼굴이 여기 있고. 예, 아주
5: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4: 아주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어요.